where you wanna go. Find a little spot, just sit on top, looking pretty. Follow me, 우리 둘이 나란히 보이지 내 눈이 갑자기 빛나지 When you say I'm a dream.